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갈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최고의 가치 기준의 설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뭐 그렇게 대수냐, 명예가 명예로워야지, 명예를 최고의 가치의 정점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소리 해? 성공해야지. 내가 어떤 모양이든 성공해야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성공을 내 인생의 가치의 정점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뭐니 뭐니 해도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권력이야.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땅의 것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정점에 만족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에 두었고 거기는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배고픔이든 때로는 굶주림이든 목마름이든 세상의 것으로는 내 목마름을 내 배고픔을 완전하게 채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출세도 아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값을 지닌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처럼 지난주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그걸 찾아 헤매는 인생이 발견한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은 내 삶의 전부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 것은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배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양식이나 이 모든 것을 로마로부터 수탈당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은 늘 굶주림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정복 국가가 비정복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법은 잘 없습니다. 다 빼앗아가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제적 공고함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도자가 자기들의 최상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장전 5천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광줄에 가득 차게 거두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인기를 얻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투표하면은 경제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경제 문제 해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굶주림과 배고픔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말을 아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 장정만 5천명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빵 걱정을 하고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인 줄 모르느냐.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할 터이니라.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내가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인생.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었습니까? 누가 우리 배를 좀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굶주림은 빈곤은 절대적 빈곤은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최고의 지도자일 수밖에 없고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떡은 먹고 돌았으면 배고픕니다.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것을 거뒀던 것이 열두 광줄에 가득 차게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나서 그 들녘을 떠나서 산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먹고 돌았으면 배고픈 것이고 내가 움켜잡았다고 생각했으나 돌았으면 늘 내 마음속에 흑이진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든 세상의 쾌락이든 그 모든 것들은 잡는 순간은 잠시의 만족을 누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돌았으면 그것이 얼마 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발소 갔다 오면 하루의 만족을 느낍니다. 아, 머리가 단정하네, 깔끔해졌네 이래요. 그런데 그 만족함이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가서 옷을 하나 사 입었다고 손칩시다. 그 옷을 처음에 사 입었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새 옷이니까.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은 농을 열 때마다 탄식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머리에는 옷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절대적 헐벗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단 얘기예요. 1년 전에 산 옷은 1년 전에 유행에 불과한 것이고 1년 후에는 그 유행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우 더운 날에 집에서 밥해 먹기 귀찮은데 어디 나가서 외식하지? 외식하러 갔더니 그 식당이 너무 맛있어. 근데 두 번째 가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어요. 왜? 입맛이 변해요. 세상의 것은 다 그럽니다. 공허합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제 난파선이 돼서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근데 눈앞에 물이 가득 넘쳐납니다. 바닷물이. 푸른 물이 그냥 넘쳐납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바닷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탈수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고 탈수 현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탈수 현상이 심각해지면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고 세상에 주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삼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돈 많다고 내가 인생에 만족할까요? 명예를 얻었을 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명예를 다 내려놓을 당시에는 허전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 없어질 세상의 바닷물을 들이키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맵니다. 탈북민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탈북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 넘쳐난 세상 속에서 그걸 쌓아두고 먹으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아, 나가면 있으니까. 없을 때는 쌓아두려고 해요. 근데 넘쳐날 때는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가면 있으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절대적 기준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옷을 보면은 그 옷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옷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낍니다.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허기짐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어디 맛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의 굶주림 배를 채워줄 것이 없을까? 이건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굶주림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 기호와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취사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은? 내가 주는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호식품에 매료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의 만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녀가 늘 자주 내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밥이 맛있어? 그럼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밥이 꿀맛이야? 아니야. 밥은 밥맛이야. 그러나 꿀처럼 맛있다고 해서 꿀맛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 이래. 지는 입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니까. 이건 먹어야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내 육신이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양식은 내가 먹기 싫고 먹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양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이야.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 예배가 재밌어? 그럼 예배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사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할아버지는 즐거워. 할아버지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아. 근데 손님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예배가 왜 즐거운지 아직을 몰라.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왜 밥이 맛있는지

있는지, 왜 예배가 즐거운지. 근데 어른들은 왜 밥이 맛있는지 의문을 안 던집니다. 왜 예배가 즐거운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의 갈급함이, 내 심령의 배고픔이 영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식이 내게 맛있어져야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최고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예배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허덕이는 무리들에게는 잠시 잠깐의 배부름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먹고 돌았으면 또 허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늘 주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오병의 기적으로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그 다음날 또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 주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만나가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은 누구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허기짐에서 면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의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요건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떡은 매일 먹어야 생명 유지 장치가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양식은 바로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내 영혼은 참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움켜잡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우고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것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을 펴서 세상을 향하여 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그 떡을 먹고 받은 자들은 우리 역시 그 떡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움켜잡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아가고와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할 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자로서에 그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채널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강의하는 강사가 초대 스님을 불러놓고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 4대 성경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나온 사람이 쭉쭉쭉 이름을 다 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그는 배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건 아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년 중에 한 분으로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미지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주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로서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믿는 그분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믿는 고백.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는 자꾸 주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내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은 세상적인 명예도 온전히 되고 세상적인 지위도 온전히 되고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도 온전히 되고 그래서 뭔가 자꾸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세상의 장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그런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내 몸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은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미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다스 왕은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잘 극진히 섬기고 그 신이 그 미다스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탐욕이 많은 미다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황금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 미다스 왕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네가 손으로 잡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게 해주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는가 싶어서 길에 굴러다니는 돌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돌이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이 된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나무를 짚으니 나무가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의 모든 정원을 황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다 황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픕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빵을 먹으려고 빵을 잡는 순간 빵이 황금이 되어버립니다. 황금빵. 그런데 딱딱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목이 말라 포도주를 한 잔 마시려고 잔을 들었는데 그 포도주 잔과 포도주가 황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무엇이든 잡고 먹는 건 다 황금이 되어버리니까 먹을 수 없어서 쫄쫄 굶고 있습니다. 온 정원은, 온 왕궁은 다 황금인데 왕은 굶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를 위문차 왔다가 아버지가 이 딸을 덥석 잡았는데 순간 그 딸이 황금 동상이 되어버립니다. 황금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미다스 왕에게는 황금 그 자체가 이제는 저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세상의 물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0: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 세상의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고백하며 세상의 것은 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내 인생에 쓸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노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최고의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처럼 그 진주를 만났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 영의 배고픔과 내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기쁜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

우성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의 기쁨이 찬양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유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엔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0: 면 오해가 풀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이해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거나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행동을 보고 오해를 하거나 그 속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깨끗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해는 왜 생기는가? 오해는 속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 세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요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에 미리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이 지파가 앞장서서 건너가서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냐? 7년 걸렸거든요. 7년 동안 이 지파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도움으로 가나안 정복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는 피차간에 다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자기들이 처자식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다가 요단강 언덕에다 뭘 쌓았다고 그러죠?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큰 제단을 쌓았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예, 자기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요단강 건너가던 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예. 큰 제단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지파들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실로에도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데 번제 드리려면 저들이 여기 건너와서 함께 번제 드리면 될 텐데 왜 건너가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들이 제단을 쌓았는가? 이제 우리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만의 번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7년 동안 저들이 우리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민족이 서로 분열이 되고 자기들끼리만 번제 드리는 거 우리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러 가자고 그러죠? 싸우러 가자. 그들은 한 민족이라고요? 한 형제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단 사한 것 때문에 지금 민족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내전이 터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단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오해가 급기야는 민족 분쟁으로 지금 이어지게 생긴 거예요. 속단.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들이 제단 건너가다 제단 쌓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해서야 옳은가요? 저들이 왜 제단을 쌓았지? 자초지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저들이 필경 저기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근데 그런 알아보려고 한 노력을 하지 않았죠.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격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속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속단.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지레 짐작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걸 속단이라고 해요. 속단은 아주 성숙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들이 저기 제단 쌓았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지레짐작을 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막 속단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낼게요. 수학 문제입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니까. 예. 수학 문제. 5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쉽죠? 예. 5에서 3을 빼면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오해할 일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따릅니다. 오해할 일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옆 사람 막 알아들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레짐작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런 미숙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상대편 입장에서 나를 세우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오해할 일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속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고, 오해가 생겼으면 오해를 빨리 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오해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오해가 연장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반목이 형성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단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오해는 왜 생긴다고요? 속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42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뭐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심심찮게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건데도 그냥 자기 기준에서 막 속단하고 막 상대편을 막 정오하고 이런 분들 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 월드미션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26절, 27절. 그럼 그 오해가 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해를 대화하면 오해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따릅니다. 대화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6절 보기 전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르아살 제사장인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상황을 감아보니 이거 심각하거든요. 민족 간에 지금 뭐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지파들에게 대표 한 사람씩 선발을 합니다. 대표 한 사람씩 선발을 시켜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자초지정 알아볼 수 있도록 파견을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이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의도가 무엇인지,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당신들이 가서 자초지정을 알아보고 오세요. 파견을 하지요. 보냄을 받은 그들이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26절로 가서 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를 한 거죠. 왜 제단 쌓았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거요, 우리끼리 제단 번제 드리려고 제단 쌓은 게 아닙니다. 당신들하고 우리가 결별하자고 제단 쌓은 거 아닙니다. 그럼 제단 왜 쌓았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제단 사서요? 대화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아, 이거요? 우리가 나쁜 의도로 제단 사한 게 아니고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 이후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됐을 때 가나안 땅 본토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를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한 권력입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 사서요. 좋은 의도로 사는 거 아닌가요? 선한 목적으로 제단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고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그들이 속단한 대로 싸우러 가자 그대로 행동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대표단을 구성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아하, 이들이 제단 쌓은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의도가 아니고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 알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대화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함부로 속단하고 오해해도 안 되지만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지체들 간에, 형제들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그건 불미스러운 거거든요. 만나서 대화하시면 다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멘. 특히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개가 왜곡된 내용들이 많고 와전된 내용들이 많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격하거나 들은 것에다 자기 생각을 살짝 가미시켜서 전달하거든요. 그래야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편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내용만 듣고 속단하고 그 사람을 함께 역성 들어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제가 목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의 신자가 됐어요.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나 봐요. 와이프 되는 자매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지 신랑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봐도 진짜 나쁜 놈이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야. 심지어는 막 속에서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상에 그런 놈하고 헤어져야지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가 이혼하라 소리를 못하고 막 역성을 들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네. 세상에 진짜 나쁜 놈.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부, 젊은 부부가 일주일도 못 가서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둘이 팔짱 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팔짱 끼고 돌아다니기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이 나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뭐 나보고 그랬다며요? 아니, 철딱서는 와이프야. 네가 부부삼에서 나한테 와서 네 신랑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 신랑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있잖아. 목사님이

당신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다? 요 얘기까지 다 하려고 갖다 붙인 거야? 그때 내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아, 신랑 보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 전에 신랑 그놈 얘기도 들어봤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전하는 일방 얘기만 속이 상할 때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속이 상한 데서 막 나오는 그 나쁜 얘기만 듣고, 곧이곧대로 듣고. 그 와이프 자매를 역성든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이 내 목회사에게 큰 교훈이 돼서 그날 이후부터는 누가 내게 와서 무슨 얘기해도요,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편 얘기를 듣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철들었다니까요. 교인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래요. 뭔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막 역성 들어가지고 세상에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부부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겨요. 친구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겨요. 이웃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고요. 오해가 생겨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옆에 좌우에 인사하면서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죠? 앞뒤 좌우에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소통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어집니다. 다시 한번, 소통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어져요. 아멘. 서로 대화,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대화 많이 합시다. 아멘. 아멘. 대화하면 오해가 풀어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오해가 풀어지면 모두가 즐겁고, 오해가 풀어지면 너무너무 기뻐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예, 파견됐던 그 대표단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아, 나쁜 의도로 재단사 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됐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죠?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서 대화하고 그들의 의도를 알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고, 오해가 풀어졌을 때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33절 끝에 뭘 안 했다고요? 처음에 오해를 했을 때 격분해 가자, 싸우러 가자, 때려 부시러 가자, 쳐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토가 나오고 싶고 막 견디기 힘들죠. 그럴 때 속에 있는 것, 상한 음식을 다 토하고 나면 속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여러분 시원해지는구나. 나는 편안해지는데.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죠. 심각하게 오해했던 것이 풀어지고 나면 속이 너무 개운하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수학 문제를 또 하나 내겠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보다 더 쉬워요. 예.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다. 따라하면 2 더하기 2는 4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깊어진다. 할렐루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오해가 다 풀려요. 오해가 풀리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 우리 오해를 풀고 삽시다.

0: 오래전에요, 중국의 모 기업체에서 중국의 일간지 신문에다가 다른 멘트 없이 크게 광고를 냈거든요. 광고 문구가 뭐냐면, 아내 바꾸기 행사 개최. 아내 바꾸기 행사 개최. 그러니까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중국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세로다, 말세로다. 세상에 어떻게 아내를 바꾸기를 하냐. 내 아내와 네 아내를 서로 바꾸자는 거냐. 사회가 막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고를 냈던 업체에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의도가 그게 아닌데. 나중에 해명 광고를 실어서요. 뭐라고요? 자기 업체는 여성용 실크 옷을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기 업체에서 생산하는 실크 여성 옷을 자기 마누라한테 한 벌씩 사서 입히면 아내가 바뀐다. 이거야. 이거야. 근데 그 설명 없이 아내 바꾸기 행사 개최, 그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광고를 실었던 것이죠. 오해가 다 풀어진 거예요. 처음에 오해가 풀어지기 전에는 그 업체가 막 비난을 받고 막 욕을 먹고 타도의 대상이 됐는데, 그 해명 광고를 찍고 나서 이제 오해가 다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기업체가 그 덕분에 인지도가 확 높아져서 기업이 성공했다, 그 얘기죠. 오해가 풀어지면 좋습니다. 아멘. 오해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이 크면 클수록 오해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우리 풀고 살아요. 여러분이 혹시 저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가진 분이 있으면 오늘 문 앞에 나가는 순간 다 버려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 사랑이 깊은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1년 전 이 땅에 자유가 찾아온 날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송가족 여러분, 참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은 자녀들의 방황에서 해방되기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어두워져가는 눈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를 떠난 중학생, 집을 나간 고등학생, 화를 내며 떠난 남편, 이 모든 아픔 위에 광복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여수와 익산에서

상황리에 마친 나라사랑 축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듣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언제든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 나라사랑 축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8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그리고 14일 목요일에는 익산시 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2026년 나라사랑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한 무대에 서서 복음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체육관 가득 울려 퍼지며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합창단은 내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데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우리 아이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원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면 담당자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분의 기도 제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많은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첫 번째,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오늘부터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엄마인 자신이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 백혈병을 이겨내고 완치된 소중한 생명입니다.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친 한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5650번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가정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남은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1601번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집을 나간 지 3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한다는 말에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주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복절에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듯 이 가정들에게도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리는 해방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3311번님의 감사와 기도가 담긴 사연 제목인데요. 2013년 대학에서 큰 눈수술을 받으며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인 새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다시 앞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믿지 않던 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참된 눈뜸이었는데요. 지금은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87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 따뜻한 기도 제목인데요. 극동방송 직원분들과 사역자분들,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PD님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믿음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강건히 중보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방송의 힘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많은 방송가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복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광복절에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방송 앞에서 마음을 모은 모든 가족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떠난 중학생을 만나 주옵소서. 백혈병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사춘기의 어둠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가정에 힘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화를 내며 떠난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들의 입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가족에게 담담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주째 집 밖에 있는 딸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부모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절에 나라의 매듭이 풀렸듯 이 가정의 매듭도 풀어주옵소서. 3311번 성도의 남은 시력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극동방송 직원들과 사역자들, PD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8720번님 성도의 중보기도에 감사하며 방송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여수와 익산에서 성류한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내년도 호주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준비하는 우리 창원극동방송 언니합창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리라. 81년 전 오늘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기도한 사연들을 돌아보면 아직 해방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떠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집 밖에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어두워져가는 눈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시는 그 믿음, 이 모든 기다림에 광복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8720번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방송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8월 건강하시고 주님의 참된 자유 안에서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삼쟁이 컴퍼니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대진 작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의 특강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 리더이며 매년 미션 트립도 다녀오고 청년부에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발휘한데, 근데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벽이 생기고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 가지의 사연을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 학원장이 얼마 전 신앙이 좋은 30대 초반의 강사를 채용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맡은 반의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 신앙 좋은 강사를 채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상담을 요청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참 우리가 참 아름다운 간증들은 너무 익숙한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참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 실제 삶에 맞닿아 있는 정말 생존의 문제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원래 불교에 계셨는데 이분이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나서 신앙이 정말 이게 불이 타오른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을 다 내보내고 믿음 좋은 선생님들로 있잖아요. 강사들을 다 채용했습니다. 정말 꿈꾸던 기도하며 시작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좋고 그 채용에는 그 강사분이 왜 채용했는지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겁니다. 청소년부 교사를 섬긴다는 겁니다. 와, 저렇게 신실한 분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건 뭐니라. 학원에 반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표님,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자, 한 가지 사연이 더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외국계 은행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올해까지만 은행에 있고 내년에는 신대원에 입학하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임원분의, 이 장로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어떤 게 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귀한 헌신이잖아요, 사실. 이분이 이 외국계 은행에서 참 오랜 시간 근무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신대원으로 입학해버리는 순간 지금 수입에 거의 반 이상이 줄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인데, 이게 너무 사실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문제를 발견하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외국계 은행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대원에 입학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은행에서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모두 다 신학대학교 가야 됩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원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불편한 진실을 공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주일 하루 24시간을 제외하면요,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나요?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일터에 참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고요, 저도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금방 막 뜨겁게 부르짖어가지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되게 눈물콧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마치자마자 그 기도를 열심히 인도했던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아, 내일 월요일이다. 또 출근해야 된다. 아, 헬요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방 전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청년이 다음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헤븐도 아니고 헬 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세상에서, 제가 그때 당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신자인 친구들이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은 뭘까요? 남들 짜증낼 때 똑같이 짜증내고,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불평할 때 똑같이 나도 화를 내고 불평을 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맞을까? 한번 돌아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됩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열심히 안 삽니까? 근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목이시고 일터사역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스승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절망적일 정도로 떨어지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웃고 나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주일에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목사님들 본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참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는 일터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정직하게 책임감, 최선을 다하는 건 이건 비그리스도인들도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의 향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일한다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걸 물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거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취업 준비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들, 청년들은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며 등교와 하교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듣게 돼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맡은 일에서 성과가 안 나온대요. 일은 잘하는데 인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가고요. 또 소그룹, 목장 모임 하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두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주 일터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게 뭐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맺어야 할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이거는 전도의 열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빛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네요. 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던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나였던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목도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을 바라보며 내 몸을 복종시키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변화랑 연결됐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전략이 뭐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삶의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있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직장,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지? 오히려 저한테 또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성경 인물들,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이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들은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럼 질문.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하나의 표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하고 연결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랑 연결되네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땅의 것은 뭐죠? 골로새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주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10대 때가 되면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요, 30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최소 15년 이상을 목수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수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세상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표를 두 개를 딱 그리셔야 됩니다.
네모난 상자가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좌측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위의 것입니다. 오른쪽 상자에는 세상 일, 육신의 일, 땅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4분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측 상단에 A, 좌측 상단에 B, 좌측 하단에 C, 우측 하단에 D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밑에는 세상 일입니다. 자, 가로축에서 우측은 종교적인 영역이고요. 좌측은 일상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B영역은 뭡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C, 일상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마지막으로 남은 D,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A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 라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B,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성경 인물들이에요. 자, 그리고 C는 헤롯왕이라든지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겠죠. 세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잖아요. D는 뭡니까? 타락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겠죠. 가룟 유다가 여기 해당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는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세로축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밑에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A영역 아니면 B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래는 세상 일을 추구하고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A 아니면 B영역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업적으로 내가 목회자, 선교사님, 직업적인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요, 직업적인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모두 대부분 B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B영역과 C영역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어야 되죠? 성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개발하고 역량 개발하는 부분에서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돈 관리, 재정 관리에서는요? 있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직장 생활에서는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 교재, 주일학교, 봉사 이런 부분에서 모이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 활동이 없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예배 다 드렸고 찬양 열심히 불렀고 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였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비영역의 삶,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목수 생활, 아브라함의 목축 생활, 다윗의 목동 생활, 느헤미야의 총독, 요셉의 총리 역할, 모두가 다 비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비영역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비영역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일할 만나는 일터를 만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영역에서 변화가 없다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짝퉁이다 라고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가도 열매가 안 난다? 열매가 뭐였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인데 열매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애초에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지혜도 자라나갔고요, 키도 자라셨어요. 하나님과도 사랑했고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0: 이웃사랑하고 연결되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일터 속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갔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이 건강관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값주고 사신바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갈등에서 사랑의 관계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그 역량을 통해 삶 가운데 포로되고 묶이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누군가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셨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청지기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 신앙생활은요, 모든 관계에서 변화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비영역,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인 체인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품에서, 건강관리에서, 역량관리에서, 돈관리, 재테크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FABC 신앙강좌, 오늘은 삼쟁이 컴퍼니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대진 작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의 특강 함께 하셨습니다. FABC 신앙강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즉 다 구풀이고 죽임을

망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네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손을 펼치고 계심을 말씀하고, 이들은 종일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지금도 손을 펼치고 계시는, 즉 지금도 주께로 돌아야 할 유대인들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다 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일방적인 언약을 따른 은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그건 백발백중 우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만약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원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십자에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말씀,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주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적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만약 지금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예언으로 분명히 믿게 된다면 그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열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고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포도를 수확할 때 말라 비틀어진 포도들은 수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버리려고 보니까 어느 포도성에 접이 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복이란 소박합니다. 자기가 지은 농사가 잘 되고 또 자기가 거둬들여서 먹을 수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농사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겨우 농사 지은 것을 적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이란 자기가 농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 수확을 할 때 다 버려 마땅한 것 같았는데 어느 포도송이에 접이 좀 있는 것이죠. 야,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해서 그건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이런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거역하기에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 다 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씨와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시고 그 씨와 땅을 이루어가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구약이 예언한 씨와 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 씨앗이 되고 예수님이 그 땅이 되죠. 예수님이 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죠.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로는 지종의 쪽에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죽임당한 골짜기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조차 소떼가 눕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짐을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성산을 잊고 갓과 문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갓과 문이 각주를 보면 운수와 운명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칼에 붙여서 죽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며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악을 행하였기에 모두 다 멸하여야 하지만 다 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큰 줄기는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사야가 낳는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데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뜻이 마헬 살랄 하스바서, 심판이 급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심판을 통하여 스알 야숩,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서 스알 야숩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들 위해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 위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 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한다는 단어와 뜻이 같이 사용되는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 멸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청년의 모임의 내용에서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전에는 여호수아 편에서 자기를 대입하여 성경을 보았는데 이번에 볼 때는 여호수아에게서 진멸당하는 쪽에 자기를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의 자리에 자기를 대입하지 말고 그 주인공에 의하여 심판당하는 자, 진멸당하는 자에 자기를 세워야 그제야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악의 행위들이 바로 자기의 죄악의 행위임을 알게 되죠.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꾸만 어떤 성공적인 사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

사건에 자기를 대입하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단어 안에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의 뜻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입니다. 이 헤렘 진멸 전쟁은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고 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민족선이다라고 한 그런 말시온 이단도 나타났죠. 1세기 때 그런 말시온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원주민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게 찼는지 그들의 죄악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 할 때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 전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인이라서 그들을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무력전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성적 음행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단에 불을 태워 드리는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진멸당에 마땅한 도시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내신다면 주님 앞에 살아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죠. 여기에서 모든에 우리는 밑줄을 꺼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100% 지켜야 복을 받지만 만약 하나로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인간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복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한 명도 복받을 자도 없고 한 명도 구원받을 자도 없습니다. 오직 진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진멸받아 마땅한 다 멸해져야 마땅한 자임을 인식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믿어주는 어떤 행위와 대가로 뭘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믿어주는 행위 그 대가로 인하여 뭔가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적 거래가 되는 것이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해도 마땅하지만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방주를 예비하고 살아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 곧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위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후에 또 인간은 땅에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어겼기에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놀라

때에도 모세는 그 들고 있는 돌판을 깨뜨림으로 말씀이 깨어지고 그들이 오히려 살게 되었죠. 물론 레인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진미를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진멸하신다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 출애굽 시켰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 말씀으로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셔도 마땅하지만 진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진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출애굽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항복할지 아니할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두 단어인데 헤렘과 하람입니다. 완전히 멸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완전하게 바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멸이 되는 것은 그 자체의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처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4대 만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4대가 지난 지금은 그 제약이 가득함은 진멸받아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진멸함으로 너희는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말아서 진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아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모세가 말씀하였고 여호수아가 다시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헤렘과 하람입니다. 짐승조차 진멸하죠. 다만 은금과 동철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자, 그러나 그 진멸의 성읍에 기생랍은 살아남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둠으로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정은 살아남는 거죠. 마치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처럼 그 여리고성 진멸당하는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기생 라합의 집안이었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나 기생 여리고성의 무너짐이나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미 이 세상의 대표인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 하지만 온 세상 전체가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신 그 무너진 세상임을 성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시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진멸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진멸당할 이 땅에서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기생락과 같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서패를 숨겨줍니다. 전시상태는 이거 상영당에 마땅하죠.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은 우리는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진멸받아 마땅한다는 것. 그래서 단지 살림만 줬어도 감사하다는 것. 이게 기생라합이 은혜를 입은 모습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손대면 안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대죠. 왜 손댑니까? 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했다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사람이 손대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손을 댔다는 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한 것이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묻고 물었더니 결국 아간이 걸려들고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쳐진 것을 손댄다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단어가 헤렘과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간에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진멸당하는 여리고성에서 진멸당하지 않은 기생라합과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 아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더 보면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족이 자기들은 아주 멀리 있다고 위장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였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항복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장작을 패고 물기는 자, 즉 성전을 위하여 종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진멸당해 마땅한데 죽이든 살리든 여호수아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장작 패고 물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 장작을 패고 물을 긷는 그 종이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진멸당해 마땅하지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기본족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뜻을 제대로 안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이고 기본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멸을 받아야 그 자리에 대신 저주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0: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만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인식하게 됩니까? 나는 진멸당해 마땅한 자임을 압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압니다. 왜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지 않으니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십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 그 저주받는 죽음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저주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에 영원한 저주인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기생 라합처럼 정말 기본 족속처럼 진멸당해 마땅한데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의 진멸을 대신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진행의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어요?
1: 네. 이제 오늘부터 벌써 어떤 가을 느낌이 나고 또 다시 더워지긴 네. 하겠지만요. 네. 그냥 공기에서 무언가 다른 계절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문득문득 문득 있어서 조금 네. 센티해지는 그런 느낌의 날들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 자결하던 이 태양도 점점 네. 저물어가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시간 참 빠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네, 네. 아니 교수님께서 이번 주 주제를
1: 네. 오래된 것
0: 네. 오래된 것 네. 네.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네, 네. 뭔가 새삼 뭔가 좀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네. 저는 오늘 PD님께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도 고음악으로 준비를 했고요.
0: 네.
1: 피디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네. 피디님은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피디님 같아서는 어디에서 해설을 부탁하신다거나 네. 사회를 부탁하실 때 어떤 본인의 가치를 직접 말씀을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일까요?
0: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시를 하고 싶으나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네. 아직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 경지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겸손하게 네. 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참 그것이 터무니없게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아, 나 말고 이 얘기만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건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그 어떤 매니저들께서 하시는 그쵸? 일들이니까

0: 합하지 않겠지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준은 제시를 하되,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맞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를 책정할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도 반대의 문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이 그만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드리고 싶은 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금전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열정페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속상하시겠다. 네.
0: 열정페이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주제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0: 네.
1: 상당히 흥미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
0: 네네.
1: 같습니다. 오늘 그럼 찬송가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0: 네.
1: 어떤 찬송가로 함께 할까요?
0: 찬송가는 오늘 31장을 준비했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있는 말씀은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객관적인 나의 지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평생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 그러면
1: 아멘.
0: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때 그것의 기준이 곳곳에 따라서 달라야 할까 아닐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과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보게 될까요?
1: 일단 곡보다는 악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코더가 연주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오랜만이다.
1: 네. 하은피디님, 네. 리코더 언제 잡아보셨을까요?
0: 글쎄요, 뭐, 학창시절?
1: 그렇죠.
0: 네, 뭐, 길어봐요. 중학생 때?
1: 그러니까요. 네. 보통 요즘 아이들은 수행평가라고 하죠.
0: 맞아요.
1: 음악 시간에 그때 어떤 곡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리코더는 어린이들의 악기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구점에 가도 팔고요. 굉장히 근거리에서 접하기 쉬운데
0: 네.
1: 여러분 바로 그 악기입니다.

0: 입니다. 그리고 잘
1: 세상에.
0: 모르실 파트이지만 클래식 리코더가 또
1: 네.
0: 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리코더를 전공을 했을 때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던 분이셨었는데 성대에 이제 결함이 조금 생겨서 방향을 틀다 보니 전통 이제 리코더를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음을 낼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 네.
0: 구멍이 한 열댓 개좀 될까요?
1: 맞아요.
0: 그걸 가지고 반음, 온음을 다 조절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악기는 플라스틱 악기이지만
1: 네.
0: 전공자들이 쓰는 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1: 나무로 돼
0: 네,
1: 있어요.
0: 그런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파트인데
1: 그러네요.
0: 우리가 생각하는 동요의 음색 말고
1: 네.
0: 어떤 음색으로 연주를 할까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말 이 악기가 거의 주된 악기였고요. 모든 행사에서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은 파헬벨의 캐논입니다. 가장 잘 아는 곡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기이지만 사중주로 들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1: 와.
0: 옛날에는 이 악기들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처럼이었다고 라는
1: 네.
0: 느낌으로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리코더 4중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라고 좀 느낌이 드냐면,
1: 네.
0: 그래도 어릴 때 좀
1: 네네.
0: 이 악기를 연주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심이 묻어나는, 네,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어머, 악기 소리 애기들처럼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접한 시대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악기로서 처음을 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0: 네.
1: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시대를 정말 아울렀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신 왕들. 그리고
0: 그쵸.
1: 정말 완전히 챙겨 입으신
0: 네.
1: 귀족분들.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웃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네.
1: 굉장히 근엄하게, 아, 이렇게 들으셨을 음악의 음색이다. 고음악에서도, 그리고 옛날 악기에서도 우리가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리코더로 가볍게 풀어드렸고요.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께 류트라는 악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처음 들어요.
1: 네,
0: 뮤트?
1: 기타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0: 네.
1: 기타는 우리가 너무나 모양을 잘 알고 계시고, 조금
0: 네.
1: 평면적이고 넓게 퍼져 있다면, 류트는 반원통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울림통이. 그리고 이 악기도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한 시대에 이 악기가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했던 그런 악기인데,
0: 네.
1: 이것도 조금은 익숙한 선율을 제가 한 1분 정도 먼저 들려드리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 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류트의 음색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그린 슬라브스라는 곡은 여러분 들으시면, 익숙하다 하시는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1분 정도만 한번 감상하셔 보겠습니다.
0: 네.

0: 와, 기타랑 별 다를 바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따뜻한 음색이 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0: 어,
1: 듯한
0: 맞아요.
1: 평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0: 네.
1: 요즘 현대에서 사용하는 현악기들은 반주가 없으면 선율군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기타나 이런 류트 같은 류는 본인들이 화성을 넣어서 반주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에 훨씬 더 풍성하지 않나. 그리고
0: 네.
1: 기타 줄처럼 기타는 우리가 여섯 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0: 네.
1: 뉴트도 여섯 줄에서 여덟 줄 정도, 그리고 그거 이상이 되어진 악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 다울랜드라는 분의 눈물의 파반드라는 곡을 류트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피디님 근처에서 이렇게 기타를, 클래식 기타
0: 네.
1: 전공하신 분
0: 네.
1: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전공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에 인기 많은 악기니까,
1: 네.
0: 뭐 주변에서 어느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독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봤는데,
1: 네.
0: 전공자는 따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보통
0: 네.
1: 이제 교회 오빠들이
0: 맞아요.
1: 찬양곡을 기타로
0: 네.
1: 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악기들은 실용음악에 속하는 그런 기타군들이고요.
0: 네.
1: 저도 이 악기도 클래식 파트가 따로 있구나는 또 유학을 가서 알았습니다.
0: 클래식 파트가 있어요?
1: 네. 클래식

0: 기타를 전공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타도 치시고 만돌린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네. 류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가 있었던 건요. 저희가 유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각 구역별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보통은 계란후라이 100개 정도 막 계속 그 전날에 그것만 굽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하는 분이 속해 있던 구역의 담당이면 네. 그날 설거지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마치 철벽 방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고무장갑, 털장갑 이런 게 아니라 긴 가죽장갑을 끼고 오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나는 설거지나 나르는 것을 할 수 없다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는 정말 손 하나하나가 굉장히
1: 필요하죠.
0: 필요할 때이기
1: 계란을
0: 때문에
1: 좀 100개를 붙여야 되는데
0: 그럼요. 네.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희는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나 기타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길러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손톱을 어떻게 세모나게 만드느냐 동그랗게 만드느냐 각도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1: 그래서
0: 네, 그러니까 네. 이 손톱이 악기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잘못하다가 망가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된 마음으로는 내년에 행여라도 같은 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어떤 일부분을 관리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구나. 네. 보통 기타는 피크로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손톱을 기르는 방향, 각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나누시고 눈물의 파반느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파반느는 느린 박자의 춤곡입니다. 그러면 조금 슬픈 춤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앞에 눈물의 파반느 저는 이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파반느 자체가 느린 춤곡인데 눈물이라고까지 적었으면 어딘가에 그것을 표현을 해놓았겠지? 에서요 여러분.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눈에서부터 아래로 쭉 타고 흐르는데 요 기타 곡에서요. 앞에 음형 몇 군데만 조금 들어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지 않고요.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정들이 있습니다. 예, 눈물이 있지 않을까. 우와. 저만의 견해를 한번 담아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1: 정답은 없으니까요.
0: 그렇다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네. 다만 들으실 때 굳이 눈물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붙였을 때는 그 수식어에 맞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이 거기 있지 않을까를 찾다 보니 네.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한번 감상해 보셔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네. 네, 이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의 파반느 함께 하시죠.

0: 네, 눈물의 파바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래된 음악 또는 오래된 악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새로운 감상이었습니다, 교수님.
1: 하은 PD님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있어요.
1: 있으세요?
0: 네, 있어요.
1: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0: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1: 네.
0: 군대를 가, 제가
1: 아.
0: 짝사랑하던 어떤 남자였던 친구에게
1: 이 방송 나가도 괜찮습니까?
0: 그럼요.
1: 아.
0: 네, 지나간 과거에 미화된 기억입니다.
1: 편지를
0: 그래서
1: 써보셨구나.
0: 쓰기도 했고 받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편지하면 좀 설레고 뭔가 콩닥콩닥한 게 있어요.
1: 맞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었는데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득 해봤습니다. 빠른 연락도 좋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 매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나 안 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 지점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묘미는 확실히 사라졌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들고, 요즘은 편지라고 하면 이제 고지서, 그 정도만 펼쳐보기 때문에 마음의 따뜻함은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된 것 중에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이전에 굉장히 이렇게 안테나가 달린 전화기를 쓰셨고, 저는 또 비퍼라고 불렀죠. 모르시죠? 흔히
0: 비퍼가 뭐죠?
1: 삐삐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그걸 받으면 반드시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줄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출을 당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추억 속의 물건이고 추억 속의 음성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이런 속도 전과는
0: 그쵸.
1: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의 오래된 악기는 악기 자체가 오래된 악기 말고 그 옛날에 쓰임 받았던 악기에 대해서

0: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할 때 지나온 길도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했고요.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지
1: 네.
0: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인지 원하시는 길이 이곳인지 반드시 생각을 하는 그런 환기점이 오늘 곡들을 통해서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1: 아멘. 오늘도 또 은혜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찬양과 함께 잠시 쉬어가시면서 마음에는 시원한 심과 기쁨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예라모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입니다.

더운 날씨로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요즘입니다. 방금 들으신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이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찬양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에서 함께한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곡곡은 기프티드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찬양들이 무더운 여름 오후에 만난 시원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FEBC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이고요.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고 중요한 날입니다. 아, 요즘 광복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방학 중에도 8월 15일에는 학교에 출석해서 기념식도 하고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기념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독립해 나왔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문득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문을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0: Summer Special.
1: Summer Special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가복음 9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5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죠. 먼저 3535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랍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수민군과 노아 선교단이 8월 11일부터 두 주간 체코슬로바키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 씨뿌림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돼 그 나라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2011님. 연일 폭염 속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극동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만 견디면 여름 가고 가을이 오지요. 극동방송 가족들 모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아멘. 0370님. 너무 덥다 생각하니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극동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더 힘을 내세요. 화이팅. 5480님.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2718님, 귀한 방송 듣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랑의 맛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5543님, 여기 인천입니다. 덥지만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83님, 저는 광명에서 이 사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입니다. 4735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657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지옥불은 이것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울 텐데 일가 친척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뜨거운 불지옥 불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아멘입니다. 좋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가장 귀한 시절인 청년의 때를 오직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바치죠. 그 결과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후원자까지 만나게 돼서 아프리카로 별탈 없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나라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몇 달 만에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이 조지가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 조지 스미스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조지 스미스의 죽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그 딱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일생 동안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 놀라운 결실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조지 스미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다 해도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멈춰서는 안 되죠. 최소 1년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NSINC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943님, 저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찬양 그리고 은혜 가득한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5226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에 좋은 짠맛을 내는 소금의 성품을 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쓴맛을 낸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늘 짠맛 나는 소금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253님, 오랜만에 토요일 휴무라 집사람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믿음으로 극복하며 은혜 받는 주말 되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5859님, 휴대폰으로 극동방송을 들으며 데이터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

안에서 운전하며 들었는데 언젠가 아내가 휴대폰으로 들어도 데이터가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지금은 근무지에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291님 저는 81살입니다. 백내장이 심해 수술받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시원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193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며 더위를 이깁니다. 혼자이기에 언제나 주님이 내 벗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26님 폭염은 하루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머물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1598님 오늘 일정이 내 뜻이 아닌 타인의 뜻으로 계획이 다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송 띄웁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소서. 시편 36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사랑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푸시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의 의는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 빛을 봅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자녀인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어느 경우에도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된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그 나가 팍팍팍팍팍 안 눌려도 그 엘리베이터는 지속도 맞춰서 내려오는데 괜히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 버튼을 이렇게 눌려요. 또 커피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식당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나오는데 10초에서 길면 20초랍니다. 근데 그 커피가 다 차는 걸 못 기다리가 꼭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구멍을 쳐다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달이 빠른 배송, 뭐 새벽 배송, 뭐 달빛 배송,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 속도와 관련된 우리 일상의 이 속도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 교훈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루는 이 요소들 중에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성숙함의 증거다.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인생도 이렇게 나이들이 시간이 흐르고 연세들이 들어가면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관조라고 합니까, 그걸? 여러분, 인생에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성숙함의 한 증거가 뭐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시느냐, 무슨 방법으로?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 기다림을 감당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더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게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의 세월을 지나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좋아 안 해요. 또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말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응답을 경험했던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점심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도를 아무리 해본 들 오늘 밥솥을 잊지 않고 올라오면 여러분 밥솥에 밥이 되도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약을 먹었는데 금방 낫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약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해체가 되고 그게 우리 아픈 데를 가고 그게 어떤 역학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금전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다시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현대 사회에 여러분, 이런 경제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내 주머니로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지금 항상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그런 시간들과 세월들을 지났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 아가 돌아올 때까지. 성경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고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참 아쉽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디에서 우리가 크게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함, 이 조급함.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0편 40편 자, 또 준비하다 보니까 10편, 40편 오늘 아마 하루 만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 10편, 40편의 이 말씀. 다윗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말씀 통하여서 도대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은 실제로 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림만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방법들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으면

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다리면 잘 기다릴 수 있는지, 그러고는 마침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때에 응답받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키우고 우리를 성장 성숙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도 받고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여 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그냥 멍하고 요즘 서히 흔히 말한 대로 여러분 멍 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기다림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지경에서도 기다렸고, 아니 다윗은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생이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부르짖음을 끝내지 아니했다. 그럼 저는 다윗의 기다림. 그럼 다윗의 기다림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보고 싶어요. 그는 부르짖음의 기다림이었다. 멍 때리는 거 아닙니다. 저 문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부르짖음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기까지 도리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볼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에게 주볼 수 있는데요. 아유, 오늘 내가 선물을 사갔는데 이걸 주고 싶어서 안 달이 나는데, 아, 이놈이 달라라고 말을 안 하네요. 그러면 괜히 안 달라는 거는 여러분 부모이고 할배이고 할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달라고 해봐. 달라고 해봐. 그러면 할배가 주고 할매가 줄게.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달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다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다림의 끝,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0: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왜 마침내 다윗의 그 기다림에 응답하셨느냐, 그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으셨느냐,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신령하고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10편 40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이 기다림이 도대체 뭐냐?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축구를 좀 해보셨거나 또 다른 뭐 공치기를 좀 해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그 배우로 가면 뭐냐면 두 발을 굳게 서랍니다. 슈팅을 해도 한 다리는 굳게 서서 여러분 한 다리로 차야지, 여러분 왜 소위 말하는 이 발리슛이 그렇게 인기입니까? 왜 그렇게 참 놀라운 슈팅이 됩니까? 두 발이 다 떴으니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슛이나 일반적으로 뭐 다리를 갖고 하는 슈팅이나 손을 갖고 하는 치는 거나 두 다리를,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미끄러운 신발 신고 골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슬리퍼 끌고 가서 골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밑에 무슨 이 징 같은 것이 박혀 있을 정도로 다 굳게 섰어.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갑자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다리다가 변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내만 바보 되지? 내만 루즈 되지? 내만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야, 저 사람들 봐라. 지 잘난 체 하는 저 인간들 봐라. 저 교만한 자들 봐라. 다 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사람? 저 봐라, 거짓말을 해도 빨리 벗어나는 사람?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아이고, 믿음 하다가 완전히 인생 종치고 인생에 루즈 되고 바보 되는 거 아니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 기다림 가운데에 그들이 아무리 반칙을 쓰고 거짓을 행하고 인간의 술책과 계략을 피워서 달려간다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나는 믿음에 굳게 선다. 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르짖음에 내가 있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라고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어떤 바닷가에 가보면 절벽 위에 망부석이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망부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지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믿음의
1: 반스

위에 두 발을 굳게 섰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돌이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돌이라. 타협하지 않으면 그돌이라.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면 그돌이라. 조금 기다렸다고 여러분 변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제가 장난감을 조립식 왕구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애가 기다리지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함이, 어린 것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 제가 저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 사주기로 했는데 주말에 가서 사자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문방구 앞에서 샀는데 C국에 그것을 산 거예요. C국에. 그거요 들고 와가 그날 조립하다가 부러뜨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뭐라 하더노. 아빠가 뭐라 하더노 조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육신의 아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때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기다립니다. 오늘 응답받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이 기다림의 고수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지난 세월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지겨워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 없을 만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함께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버스 타던 시절 그럼 오지 않는 버스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요 옆에 사람들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버스가 언제 내 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자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림을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지겹,

0: 지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기다리면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내고,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들어보면서 맞다 맞다 나도 그랬다. 여러분 이게 윈윈 아닙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때요, 이게 윈윈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세월 시간 속에요, 여러분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함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능히 가능케 하는 윈윈의 이런 은혜 전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 기다림의 고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다림의 영성,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두 다리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다윗이 기다림의 고수인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다림은요, 지난 세월에 베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영성을 윈윈시키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끼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

요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방귀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그럼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도를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방귀탕을 미리면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 신방염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해남도에서 온 리금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히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걸쳐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밖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이 언제 되겠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꼭 복음 통일의 그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아플 적에 군 위로 되시며 괴로울 때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삶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구분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립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표적이라 부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이 쏠릴 때가 있는데요. 내게 일어난 좋은 일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바라보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은 기도와 위로의 찬송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고 멈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 줬다 뺐다 하는 거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줘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뺏어가고 잡으려고 하면 뺏어가고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요. 제가 당해보니까 한 다섯 번째 되니까 좀 화나더라고요. 막 오기로 막 뺏고 싶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아들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놀라운 반응은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조금은 좀 따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은요. 물론 뭐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치사하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살에 얻었는데요. 한마디 할 법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이가 아닙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할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명도 없어요. 질문도 없습니다. 망설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라고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납득되지 않는 내 인생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은 쉽게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귓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겠죠. 정말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얻고 싶어서 얻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내 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하나님은 직접 주신 선물을 다시 달라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장작을 펴기 시작해요.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그리고 종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발걸음이 무겁다라는 것 한번쯤 느껴보셨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군대 갈때 느껴보셨잖아요. 이따 그 훈련소, 전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요. 식당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그래, 뭐 마지막 식사야 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훈련소라고 써있는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이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감정보다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설명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이유를 먼저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순종을 부르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들이 있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 내려놓으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한테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평생에 여러분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평생에 여러분 형제도 용서할 수 없고, 부모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참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다 알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다음 장면에서 더 놀랍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먼저 신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을 향한 아브라함의 걸음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흘을 걸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참 잔인하죠. 하루를 걸어도 얼마나 힘들 텐데 사흘을 걸었어요. 사흘을. 아브라함은 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이상하죠? 본문 어디에도 이삭이 도망쳤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몸부림쳤다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긴 침묵이 흘렀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약속도 끝나고, 미래도 끝나고, 희망도 끝나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면서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삭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집사라고 소개한 한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동의를 얻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뭐 가정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과 함께 그 삶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도 이 남편의 외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지?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혼을 결심하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저희 교회 쇼츠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이번 주 쇼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거를 보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남아서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이 집사님은요, 목소리가 일단은 고상해요. 이 목소리만 들으면요, 그 성우 밤치는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품격이 있는 목소리. 그런데요, 나의 성품에 내가 다 속아요. 자기 성품에 속고, 성품 때문에 가려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그 좋은 성품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가 남편에게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한 불신결혼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그 남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시면서 이혼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죄는 남편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해결되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윤 집사님은 남편의 죄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고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자들은 생리가 끊어지면 그걸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몸. 남자도 마찬가지죠. 생식의 능력이 끊어지면 죽은 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죽은 몸에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부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죽은 이삭도 분명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사라의 몸에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의 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놀라운 기적, 이것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상상하며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칼을 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뿐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믿음은 여러분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현재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할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칼은 이미 들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참 가끔씩이에요.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제가 참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주실 거면 좀 빨리 해주시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면은 빨리 좀 해주시지. 어차피 해주실 거면 마음 졸이게 하고 끝머리까지 막 몰아세우셔가지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부르짖어야만 손을 잡아주신 것만 같아서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칼이 내려오기 직전, 그 두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음성이 없다가 이제 칼이 내려오기 직전에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덤불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순양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칼을 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양을 감춰놓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양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족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가장 붙들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0: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여호와 이래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문제들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이삭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막 물이 막 눈물, 콧물 막 섞여서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준비된 양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대신 순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지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가장 깊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추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게 보여주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양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순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나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내 인생의 순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을지라도 언젠가 그 하나님을 만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눈물은 닦아내고 또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저녁도 평안한 시간이 될 거라

들려드리면서요.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어느 젊은 남성이 공황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벨트도 풀고 소지품도 전부 내려놓은 채 아주 심각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었죠. 그때 마침 그 뒤로 경찰관 한 명이 늠름한 세퍼트 한 마리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죠. 저 역시 영상을 보며 순간적으로 아, 저 남자가 마약을 소지했나 보다, 큰일 났네 하고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색대를 지나치던 그 늠름한 세퍼트 개가 갑자기 남자의 등 쪽을 보더니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손을 벗어나 통제 불능 상태로 그 남자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죠. 아,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물리는 게 아닐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남자를 향해 펄쩍펄쩍 뛰고 꼬리를 풍력 발전기처럼 돌리며 남자가 넘어질 정도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과거에 그 개의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돌보았던 원래의 훈련사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원은 단 한 번 순간도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겉모습은 엄숙한 경찰견이었지만 그 눈앞에 주인을 알아보는 순간 모든 규율과 훈련은 잊어버리고 오직 사랑과 반가움만으로 그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저러지 않을까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공항 검색대 앞에 선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겨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무서운 시선 속에서 진땀을 흘리며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 외로운 날들을 보내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개가 어릴 적 힘든 훈련을 견뎌냈던 시간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이에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천국 문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그 경찰견이 훈련사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을 잊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기뻐 뛰게 되겠죠. 축복의 통로 피아노 이종익 가라못의 이와 챔버 콰이어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힘드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것만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은 그 눈물겨운 재회의 날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품에 안는 그 찬란한 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조금만 더 견뎌내고 또 힘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김해시립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 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 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있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 도움을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이는 수감이 되고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우리 그 김영미 우리 팀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네. 소망교도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출소하신 분들과 계속 이어져서 관계를 형성한다, 또 특별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3월 1일, 8월 15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소망에서 출소하신 형제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네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출소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또 그리고 감사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디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소 이후의 삶을 누구하고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0: 쉽지는 않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0: 네, 서로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또 뭐냐면 네. 자기가 수감돼 있던 직원들하고 나와서 허물없이 나는 출소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이런 사정도 이런 예로 듣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한다. 뭐

0: 5, 그러니까 같은 포맷으로 두 번 정도 있는데 3월 1일은 좀 기도에 집중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제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축제인데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처럼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좀 준비하면서 3월 1일을 만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도를 통해서. 네.
1: 그 어떻게 보면은 3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스바라는 그러니까 기도의 모임이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스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8월 15일 같은 거는 이제 소망의 그 홈 어울림 축제.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소망 교도 공동체의 모임. 이때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형제로.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형제로. 그러면 이 모임에서 뭐 이제 예배도 있겠고 서로가 나눔도 있겠고 하는데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8월 15일 날 하는 특히 8월 15일 날 날짜 정한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하지네 갑자기.
0: 사실 처음에는 8월 15일이 아니었고요. 네네. 뭐 9월 처음 모임이 9월 셋째 주 뭐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막 구세토만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쉽구나.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했는데 그게 이제 3월 1일이고 8월 15일이 된 거예요.
1: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3일절하고 강복절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0: 뭔가 뭐 그런 자유함을 얻은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자면 또 붙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1: 그날 또 쉬는 날이니까.
0: 네,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의미를 더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어쨌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다.
1: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계를 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전해드렸지만 간이어서 이렇게 기도회 모임이나 어떤 뭐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런 타임을 갖는 게 없는데 이제 소망교도소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나가서 본 누군가 비빌 언덕이 있어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속 얘기를 해야만 또 거기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덕담도 있고 새 힘을 얻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한다면 이 8월 15일에 하는 이 어울림 축 제는 소망 교도소 안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사는 겁니까?
0: 아, 저희가 교도소에서 모이지는 않고요. 네네. 외부에 저희와 협력해 주시는 교회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 그런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좀 대여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자원봉사자로도 들어오고 계시는 그 허브공동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카페 허브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식사 이후에 2부 때는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특징이 뭐냐면 2부 순서를 또 저희 출소한 형제님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점점 지금 그분이 진행하신 지가 3일째 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행 실력이 유재석급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1: 유재석급으로?
0: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네.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을 점점 더 잘하시더라고요.
1: 8월 네네. 15일날 보니까 뭐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10시 30분에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일반 사람들 다 갈 수 있나요?
0: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요. 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들 같이 오시기도 해요. 출소자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 제가 저번에
0: 오셔도 됩니다.
1: 그 소망 교도소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출소한 그 분이 가족을 같이 온 거 봤어요. 아기 듣고.
0: 네네네네.
1: 그거 보자면 정말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어요. 감 상상할 일반 교도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제 8월 15일 날 하는 둔촌동에서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하는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닌 사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네네네.
1: 누구나.
0: 네네.
1: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0: 아,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네.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그렇죠.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1: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남편이 또 부인이 부모님이 또 자녀가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참석해서 같이 은혜 시간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비록 가족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있으시다면 네 누구든지, 같이 예배 드리러 오셔도
1: 누구든지.
0: 네 좋습니다.
1: 그렇다고
0: 네.
1: 한다면 이제 아까 그 출소하신 분이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유재석급의 진행자고 그러는데 그 우리 그 팀장이 여기 팀장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여해 보셨잖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소망홈 어린 축제를 하게 되면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하고 출소자 형제들이 같이 그 찬양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네.
1: 직원하고 또 형제들하고
0: 네네네 같이 찬양팀을 이뤄서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용자와 직원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럼 혹시 예배에서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출소한 분들이 소망교도소 와가지고 현재 있는 수용되어 있는 형제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줍니까?
0: 네 아까 그 유재석급이 되셨다는 그 출소자 형제님도 소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멘토로 참여도 교도소에 다시 멘토로 참여도 하시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출소해서 변화되신 분들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와서 멘토나 교육으로 지금 담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본인이 회복했던 그 길, 변화됐던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1: 본인이 경험해봤고 또 병원에 출소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0: 네.
1: 그걸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걸 제시하면서 현재 수감생활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겠네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직원 하나님. 우리 자원봉사들의 그런 이 간증보다는 또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의 직접 참여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 너무나 좋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교도소 할 수 없는 것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소망교도소는 출소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나요?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이 안에 오셨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갔을 때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가정에서는 온전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또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적응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그리고 나와 같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소망교도소에 좀 독특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용자와 직원들 구성된 합창단이 있는 걸 알고도 발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0: 네. 저희 소망합창단이 있는데요.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합창을 하는데 2011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1: 네.
0: 그 이후에 꾸준하게 외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공연을 하고 있고 수정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반주하고 지휘를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 지도를 직원이 하고 수용자 형제들이 합창 단원으로 또 직원들 일부도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합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다들 눈물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력도 절대 나쁘지 않고요. 네, 실력도 너무 좋고 저희 시그니처 또 곡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할 때는 또 그 곡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에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변화

0: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들이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갑자기 네. 그 저기 우리 하모니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0: 네네.
1: 청지여자 교도소의 합창단이 뭐 공연하는 모습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기적인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무슨 날짜라든가 뭐 달수라든가.
0: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공연은 사실은 초청을 해주셔야 나가는 거고. 근데 초청을 매년 해주시는 이렇게 좀 곳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정기 발표회 같이
1: 소망교도도 안 했어요.
0: 네, 네, 네. 정기 발표회,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합창단이 다른 수용자 형제들 앞에서 발표회처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1: 그래, 네. 일반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0: 때는 네 아무래도 교도소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인들을 또 초청해서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술 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술 대회 현장에서 소망 합창단이 합창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럴 때는 보지 뭐 초청된
1: 작년에 학술 대회 소망 교도소 했을 때 그
0: 성가복 입고 네네 맞아요. 그때 그 소망 합창단입니다.
1: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소망교도소가 이제 개청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남성 수용자, 에게서만 이제 남성 수용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여성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교도소라는 곳을 일상에서 생각하시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렇지. 공간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 봤고 또 무너졌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나 그 자리들을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나 나에게 손 내밀어 줬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비록 담장 안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도로 해주셔도 너무 좋고 또 저희 소망교도소의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도 너무 좋고 그냥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 가운데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날 때 그냥 한번 매일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없지만 기억날 때
1: 기억날 때
0: 한 번씩 네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아까 이제 그 자원봉사 얘기했던 그 만약에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달란트가 있는데 나도 소망교도소에 자원봉사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0: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전화번호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나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상담이나 뭐 음악 치유, 뭐 미술 치유, 뭐 여러 다양한 분야는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어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되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적당하게 알맞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의사를 여쭤보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 교정 선교 뭐 이런 그런 교정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통해서 뭐 집회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섬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내돼 있거든요.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소망교도 딱 치면 나오는 거죠?
0: 네. 네이버에 소망교도소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네. 거기에
1: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3주 동안에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요. 소망교도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역 끼쳐서 많은 수용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은 그 소망교도소 출소할 때에 수용자 출소할 때에 그 모여서 이렇게 허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교도소 보지 못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나가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얼굴이 밝던데.
0: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출소, 그러니까 현기 종료 출소는 보통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0: 네,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보신 장면은 가석방 때 아. 10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과 가족분들 그다음에 자원 그때 이제 나가는 걸 축하해 주려고 오시는 응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그 지난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가석방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한 커피도 주면서 이렇게
0: 아, 그 지역에 북내 저희 그 인근에 북내중앙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교인분들께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따뜻한 차하고 네, 간식 같은 거 주시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목이 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더워도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1: 그 교회 직원이 다니는 직원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0: 다니는 직원분도 계시고.
1: 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네네네. 허구해지면서 격려 토닥토닥해지면서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다만의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소망교도소를 놓고 또 우리 직원들 놓고 또 직원들이 많은 헌신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수용자 선한 영향 미치니까 우리 직원들 놓고 소장님의 모든 직원 놓고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이현정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찬양 또 한 걸음 김연경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웃 경남인 양산에서 최고 온도가 40도라는 말을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습하지는 않아 그나마 낫지만 에어컨이 없는 곳으로는 가려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땡볕에서 뛰어놀겠다는 아이들의 걸음도 엄마들은 꽁꽁 집에 묶어둡니다. 우리 방송 가족님들 더위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이 7시 30분쯤이 해가 지고 예쁘게 노을이 끝자락에 남아있는 시간이네요. 집에 계시다면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이쁜 노을을 바라보며 찬양 또 한 걸음을 들으시며 동네 한 바퀴 걸으며 하나님의 묵상함을 권해봅니다. 첫 찬양곡 노래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음 곡 내 주 가까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지치고 나태한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생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곡 또한 무더위를 시원케 하실

오늘 들려드린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녀는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찬송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편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입니다.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며 한 주를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찬양의 동산 가족 모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가득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도미노스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와 헌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됨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에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밥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

0: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복음의 국경이 없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에스더, 예수님도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 자신이 태어난 땅,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는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희즈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란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자신의 위치와 수산궁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 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금과은 나 없어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0: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월 15일 오늘 광복절 그리스도인의 애국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기독교 문인인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 가운데 세 번째 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을 긍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시간 종종 있죠. 그런데 나의 삶은 은총의 돌계단의 어디쯤을 오르고 있을 것이고 그 돌층계를 오르다 보면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 순간에도 여전히 은총의 돌층계에서 쉬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힘들고 때로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갈밭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길 위에 있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감사로 찬양 드리며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문자 우물정 1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 시간 더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들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피난처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하나님을 거창한 교리 지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알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피난처와 반석, 산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반석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또 나의 존재와 삶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아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먼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0: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1: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비칠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시리이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 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쵸?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일을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조금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다르죠.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어서 찬미 워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참이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훨씬 더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 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하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제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아,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PO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 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가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저희 달빛가스페도 그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좀 많이 더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풀 그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있다가 바깥의 기온이 저녁 됐을 때 확 내려가면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하죠. 근데 잠들어 있는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뜬금없이 날씨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 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

보여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번안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Who Am I라는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내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고 푸른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 보내기를 거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 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네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고초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에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네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정 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남한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거의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10년까지 무사히 브로크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크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곤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 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라 말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쓰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뽑기하는 날두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첨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에 아이도 있고 북한에 부모 형제들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안 들어왔고요. 벽에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호만 이 세상 길이 더러운 탕자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들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기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지 하면 찾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 살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쉬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교회, 한계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 쓰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남한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나만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말 한마디 전향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라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계십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지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 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

0: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십자가 지려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나추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

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보는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멋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치며 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 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교를 했건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은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타가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이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0: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겉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침으로써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인내가 주는 격려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누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이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

이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

친구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0: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국립합창 다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지안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서른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10월 말기 암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위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윗은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악과 해로 이어진다고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드십시오.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에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소못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에 고려 말기였지만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만은 목화를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참수를 당했지만 문익점만은 목화씨를 재배한 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 목화씨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필 것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1: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음악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섬김도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도 찬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 손으로, 손이 없다면 발을 구르며, 몸의 지체 중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빛나는 눈동자와 뛰는 심장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전날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의 이사장이신 신남수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 장로님은 장애인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오히려 영광이라며 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9시 예배에 참석해 10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의 미지근한 예배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온 후 개인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준비해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을 통해 한 주 뒤 주일에 드렸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 200명분의 치킨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은 제가 보내드린 헌금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며 몇몇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BK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번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찾아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를 가까이 테너 존 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세 명의 남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들 세 세계는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0: 왕을 거역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과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시험과 공포에 대처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드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너희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셋이 나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알아라.
2: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충심으로 폐하를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법에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1: 진정 그렇게 나오겠다는 말이냐? 원한다면 너희의 신을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는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한다.
2: 폐하, 다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다. 나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야.
2: 저희는 이미 결심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1: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라! 타고남은 죄 속에서 작은 뼛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라!
2: 바벨론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저희 고향 유다는 손쉽게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귀족과 학자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하게도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저는 별도로 선발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왕의 손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3m에 달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올려졌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두라 평원은 넓고 평평하여 이 괴물을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왕이 자신의 지배력을 뽐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3: 메삭! 메삭!

0: 와서 여기 좀 보게.
1: 어, 아니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평안히 있기를.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 넘쳐나는구만. 아, 사드락, 이 정말 자네 맞는가? 아, 이게 얼마만인가?
0: 반갑네, 메삭.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군. 자, 어서 이리 오게. 우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푸세. 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1: 아, 아벤누고, 자네는 언제 도착했나?
2: 이틀 전에 왔네. 사드락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걸세.
1: 아, 궁전이라니? 자네 궁전에서 살고 있나?
0: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두라의 통치자가 사냥용 숙소로 쓰던 곳이네. 온갖 동물의 두개골과 가죽으로 가득한 아주 괴상한 곳이지. 자, 따라오게. 어서 여기서 나가세. 메삭과 아벤누고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치 제 마음에 햇빛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상의 제막식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행정관, 통치자, 참사관, 재무장관, 판사, 장관 등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3: 여보,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0: 어. 나의 친구들, 메삭과 아벤누고. 자,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세. 자,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식사가 될 것이네.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일 말이지. 신화는 다음 주 첫째 날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내가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더라도 날 이해해주게. 식구들이 떠날 때 잠시만 나 혼자 있도록 해주게. 자, 그럼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신하가 우리 조상들의 안식일 기도를 열심히 배웠거든. 자, 그럼 친구들, 기도를 적어서 나에게 주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라네.
3: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며 안식일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2: 아멘.
3: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2: 아멘.
3: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며 여섯째 날 계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으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주의 왕 주 하나님, 땅에서 빵을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 아멘.

0: 씨나, 내가 일러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1: 제발 적당히 해요, 여보. 당신 얘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북쪽 국경으로 간 다음 동쪽으로 가라. 큰 도시에 정착해서 유대민족을 찾아라.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라. 계속할까요?
0: 난 그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럼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테니 말이요.
1: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함께할 날이 오겠죠.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으나

0: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서 가족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아들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입맞춤을 해야 하다니, 아이들은 이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세상의 악을 알기에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혼란스러움, 그리고 신하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제가 강제로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와야 했던 일은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오늘 밤에는 초승달이 뜰 걸세. 내일 평야로 나가세. 그 자네들 둘과 보낸 시간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워줬고 내게 용기를 줬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이 명확한데도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야.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하나씩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걸세.
1: 저 나무 그늘에 있는 물가로 가지.
0: 내가 먼저 시작하지. 우리는 사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지.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네.
2: 그래,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지.
0: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도와주고 계시네. 우린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직원으로 채용됐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과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
2: 태양 아래 빛나는 그 괴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0: 그 주춧대에 쓰인 벽돌의 수만 하더라도 일꾼들 100명의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네. 거기에 사용된 금이라면 이 도시를 몇 년간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신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경비 비용도 어마어마하네. 모두 낭비가 아닐 수 없지.
1: 다윗 왕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2: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0: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1: 아멘.
0: 고맙네 형제들이여. 다윗 왕의 말씀으로 안심을 얻었으니 이제 악에 맞서도록 하세. 놀라지 말게. 저런 번개는 이맘때쯤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네.
3: 나무에 불이 붙었어. 들판에 옮겨 붙을 거야.
0: 서둘러 불길을 멈춰야 하네.
4: 옷을 벗어서 불꽃 좀 막아.
0: 불이 꺼졌네. 재빨리 움직여줘서 고맙네. 곡식이 전부 타버릴 뻔했어.
4: 여기야, 여기. 사드락, 아벤누고, 이리 와보게.
2: 무슨 일인가? 뭘 발견하기라도 했나?
1: 자, 이 토끼를 잘 보게. 죽기는 했지만 불에는 별로 타지 않았네. 어찌 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0: 놀라서 심장이 멈췄나? 아니면 폐 속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나?

0: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닌가 하네. 우리가 고통 없이 빨리 죽을 거라는 뜻이지.
1: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맑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나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아직 이름도 없는 신의 개막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고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월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우리가 열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2: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쳐넣을 것이다.
3: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점전에 일어난 일을 폐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하께서 바벨론 지역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4: 그 녀석들을 당장 끌고 와라.
1: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용광로를 평소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반항하지 않았고 꿋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저놈들의 손을 묶어라. 한 놈의 경비병 하나씩을 붙여서 죽음으로 안내 주어라.
5: 경비병들도 죽었어. 불길이 너무 뜨거웠나 봐.
6: 아멘코,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네.
0: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네. 우리 지금 죽은 건가?
6: 난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죽었어야 하는데.
7: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6: 당신은?
7: 신성하고 신성하신 분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4: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었느냐?
3: 맞습니다, 왕!

0: 왕이 씨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아, 그런데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저기를 보아라.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사람은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다. 사자라, 메삭, 아벤누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2: 세상에, 내눈을 믿을 수가 없고.
3: 기적이야.
2: 아니,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잖아.
4: 냄새조차 안 나. 그러니까.
5: 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봐.
6: 왕이시여,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분부대로 했습니다.
7: 모두 조용히 해라. 폐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1: 잘 들어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내던졌다. 네,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큰 기적은 본 적이 없느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오늘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벌할 것이다. 또한 그자의 집을 태워서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널리 퍼뜨릴 방도까지 준비하신 것 같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모든 곳에 퍼질 걸세.
1: 그렇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지.
2: 우리는 오늘 죽는 것 아니었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했으니.
0: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1: 그래,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구만.
3: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큰 시험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신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16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어제는 또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또 연휴네요. 이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 이 목사의 시와 찬미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썸머 스페셜이니까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휴브라는 말입니다. 이 휴브라는 말,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휴브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돌아오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광복절을 통해서 휴부, 회복된 거잖아요. 원래 우리 모습으로. 지치고 메말랐던 영혼이,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휴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내가 나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 My God to Thee 영어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거기 회복이 있고 거기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진행해 갑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리고 주일 아침을 여는 기도와 나의 피난처 예수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주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 나의 모든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힘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제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보혈로 씻긴 정결함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새로 주어진 기회를 맞이하듯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하고 강력한 힘이 오늘도 나를 이끕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예전이랑 달라서 해외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집이 주는 그 평안함. 내 집이 내게 피난처가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어머님이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 품이 피난처. 밖에서 무슨 일 당하면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품에서만 느끼는 따뜻한 온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리고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어서 또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시와 찬미는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프닝 때 나눈 말씀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지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곧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르는 나의 백성이 뛰어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창원 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이 1천여 명의 귀족과 더불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술을 마실 때에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서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을 한 문장 써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왕은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두려워하며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쟁이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여 읽고 해석하라고 했으나 아무도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습니다. 더욱 두려워서 떨고 있는 왕에게 왕비는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남다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으니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그 글을 읽으니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바르신은 왕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 벨사살 왕의 행적을 달아보니 선행은 아무리 세어봐도 모자라고, 죄악의 잔은 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왕궁의 글씨는 우리 모든 인생과 나라와 교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벽보이자 인생 경고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알면서도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왕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고 여러가지 징조나 경고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고 틀림없는 저울로 모든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도 달아보시며 우리의 정성도 달아보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를 본문으로 21번째 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일날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joyful,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노? 그러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피우고. 그런데 그 좋은 것, 그 재미있는 것, 그 신나는 것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재미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즐길 것들이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뭐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은 이게 부담이다가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진짜 진짜 신약과 뭡니까? 구약 아닙니까? 물론 그 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약이라고 해요. 영의 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 시리 이걸 마치고 나면은 뭐 그렇게 긴 시리즈는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평생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주장했던 목사님은 잔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으로 하셨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거기에 아주 평생의 메시지가 또 그분이 쓴 책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도니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희락주의 또는

쾌락주의. 쾌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막 그냥 희락주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그 히도니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Desiring God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은 감정이지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다린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 탈취물 전리품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차지하는 그 전리품. 그건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뭘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알아야 되고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에 대한 시비를 어떻게 겁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 진짜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볼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준 그것 다 한번 거두어 가보자. 열병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했던 그 부자는 억수로 부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재물도 다 거두어 가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끝까지 견제하지는 못했지만은 욥은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왔고 내가 알몸으로 죽게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이 1절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길게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61절에서부터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될 때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165절, 167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의 이것을 추천한다고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내 생에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 상반된 감정이 교차가 되는 거죠. 163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거짓은 나는 무덤

랜덤하게 대충대충 있어도 없고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는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거룩한 정서가 그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거룩한 정서가 자꾸 온갖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정서가 아니라 거룩한 정서가 채워져 가는 것. 거기 가능하려면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64절에 보면은 시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왜 7번입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종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완전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자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7번, 전통적으로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루에 7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한 번 더 기도하는 8번씩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7번만 하라, 8번만 하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 호흡하는 그 순간에 언제든지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그 찬송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규례들을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짜배기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좋은 진짜 은혜가 되는 찬양은 진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은 주로 시편 찬양이 많아요. 말씀에 곡조를 붙이는 찬양 그거 진짜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리를 찬송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교리 있죠. 교리. 교리는 뭘까요? 교리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냥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 그래서 가끔씩 CCM을 오늘날 부르는 그런 어떤 찬양이 말씀과는 좀 떨어지고 또 너무 감성적이라고 그렇게 조금 비평하시는 분들도 적잖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죠. 그런데 편리하다는 것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수십 년 전에 할 때에는요. 그때는 삐삐 차고 다녔어요. 누가 저를 갑자기 찾으면은 신호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삐삐 하나만 차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요즘 누가 삐삐 찹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어마어마한
정보

뭐가 들어있는 또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오지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서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은요 또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좀 단순해야 돼요. 예,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좀 단순한 게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시인은 누렸던 거죠.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 유대인들은 제일로 치는 인사가 뭡니까? 보통 만나면은 무슨 말로 인사합니까? 예, 샬롬.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기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살롬이 아니고 어떤 살롬이에요? 큰 그레이트 피스라는 거죠. 큰 기쁨, 거대한 기쁨, 엄청난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일들이 많나요? 큰 평안은 고사하고 작은 평안이라도 우리를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피파가오나 그의 환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는 큰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아, 이 참. 이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이 평안이 주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본래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그 다음 규절에 보면은 바라고 소망이죠. 소망. 소망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큰 평안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평안을 주느냐? 165절은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나에게 이런 평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명목상의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이름뿐이다 그죠? 명목상의 성도라고 할 때에는 이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에게,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자주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참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정금보다 더 가치가 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는 보아 삼습니다. 어떤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릿지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큰 평안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 몽땅 다 응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 고난이 없다 안에서입니다. 비록 고난은 있을지언정 고난을 압도하는 큰 평안 때문에 장애물은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되는 말씀을 좀 추천을 하자면은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좋아요. 165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제가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되어져서 주님,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난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6절에 보면은 소망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67절에 보면은 지켰습니다. 68절에도 보면은 지켰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하였다, 지켰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벌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시인은 이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길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이렇게 자원하여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함을 입은 자녀이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8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은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모든 행위가 어떻게요? 주 앞에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앞에.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가 칼빈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주 앞에, 주님 앞에서. 그 라틴 말로 뭐라 합니까? 코람 데오 그랬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 데오를 칼빈이 외칠 때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귀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68절에 이 말씀에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몇십 년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 그렇죠? 뭐 제가 벌써 차원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한 40년 정도 전에 한국교계에 굉장히 알려진 그러한 미국의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이 우리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워낙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 교회가 엄청난 그런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군목으로 있었는데 일부러 시카고에까지 가서 그 교회의 주일날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 모든 활동도 부분적이지만은 한번 경험도 하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순간이 누구 앞이라고요? 하나님 앞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열매로 보면 그 나무를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과에는 사과가 맺히죠. 그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열매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4장 1절에 위에 보니까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파란 글자가 있죠.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어요.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이렇게 환상에 보입니다. 자, 한쪽 무화과는 광주리에는 아주 탐스럽고 잘 익은 그러한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쪽에는 한 광주리에는요 아주 여기에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무화과가 담겨 있는 환상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두 광주를 보여주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